0: 边个场景呢，其实你都要睇下唔同嘅地区啦。因为有啲茶餐厅呢，你真係去到九点十点呢，其实都好多人。
1: 嗯，
0: 你係绝对做唔到嗰种即係 me time 嗰情况。不过嗱，我哋今日就讲茶餐厅呢，其实佢都有好多可爱之处，又或者係好体现到香港文化地方嘅。我哋转头返嚟讲。